아가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기 토름 산독바 호제리 산독제리바 메가헤르츠 참가 홈 데스믹망아 토름 따비리바 싱부 따람노 옥제리 구름제리

강북. 나하루기 건자 펑비가니 뽕따루 까미니 따라. 건강기 타우람 탐저리 뽕따루 까미니 니후. 나시기 건강기 타우람다. 아한 바사룩다 펑비가니. 더욱 좀 부대생 나삭바 공좀 빨바. 마카다 바사룩다 타한저가니. 야이페윤바 릴라. 아노우바마복. 릴라 이바 아리밤 사라천드 샤마 릴라 부톡바. 톡좀 레누발라 부톡바다 땡방바 햄찬 닝타우점.

마타미셰기 아로이브 구도로인 란톡처리 엘랑범 네트르짓기 콘젤다 라슘 앙오나 세링바 이셰 가오기 칸베나 닝싱바 우이리

아토파 망알 타우람다 다비리 마하이로이싱다 라이브러리기 까나바 아마디 장바기 해나비 샘갓바 하이바히라마시다 College of Agriculture Central Agricultural University 이로이싱바다 Library Assistant 오이네레비리비 몽점 소비타데비가 우나두나와리사바 우나비키바 게니콩캄 타우람부톡바 톡좀 레누발라 마칼마테오기 타우람싱나 레이팅 오이두나 산독체리바 아동기다막니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하우지가 목 따비레시 나하루기 건절

마탕더묵 자미네시 타루 담발 풀마시데기 소리 센저마마디 지트라기 아픈바 콘젤다 니마일레 샹템나 세이링바 소리 센저마사막나 세이랑바 풀미세 이세이세부 칸비락리바싱나 가우와 베니레르크테기 런짓 로빈슨 아마디 사쿤달라 이세이란톡체리 다미네시

미세 아니 각 마탕 마탕 외나 란톡 체크라바 마둥 마다 미세 칸비럭바 SMS 마목 로카체리 로카체리 바 SMS 시 하이그루 점마야 일리카이데기 발린 칸겜밤나 칸비럭바니 미기나 굴랍 아이기나 띵캉 아섬나 세호바 오이남 스와미 쿠마르 싱기 콘젤다 누르 레헤만 농야이나 세이링바 마다 미세 시부 쾌다나 칸비럭리 란톡 체리 다미나시

난 톱체리 베이스에시 바이엘 필마시대기 사다는데기 나이톰 콘젤다 손인드로나 세이링바 고코비엄디 아는 MM나 세랑 베이스이니 이세에시 북한 미라 클리브나 나이콘 클린 마닝 레카이드기 게헤이치 다돈

0: 이봐 줘봐. 이봐 줘봐.
1: 뭐봐?
0: 라라라 이봐 와해길라.
1: 뭐까지 해길?
0: 너희 남아들이 그다지 잡기로 어디나?
1: 이마디 봐봐. 누가 안 듣고 와리? 쌀은 것도 말이.
0: 오오오. 아도 아부 정기에 망하니 자꾸 보기 봐도는 누구 아이코 주도 얼마나 들었네.
1: 하이마. 아도 무디 와이 채널 들이. 봐봐 이 순간 잘로 그 아이 티행해 봐.
0: 허허허. 잘로. 하이. 자도 고독 보다 가라 기안다는 자르고 기안다는 왕왕 도는 가리 마차 양을 더 부자 되고
2: 와나 자디 기안다는 땀을 더 뒤에 와나 자서로 기와
0: 오요요 자로 예 프레미라 랑 헬짭 버시 먹다 보 아토 보다 보 아마 대역 대비야 마
3: 가리 이다 오라게 사 이신 티드나 탐자라마 바니 아두 자라가 오피스 가도 보도 아둠 자 삐로게 도라게
0: 하이 오피스 앞에 와르티네 아부 정기 망하니 자코브게 바톤 더르므나 트네 미 로이블로 채나가 통로 호레네 태행의 자로네 피로농도 부토롱 자로네 능보
3: 통로 밥파비레다고 떠름데 떠름데 바톤 감다 떠름데고
0: 허이 호왕기 따 자오벌 뿌잉 루파 싸마카 비바 아유가 마마앙너 판박이 바보 마마이 따박이 루파 조금 자물이 방바도 파워보다 로이채나가 토크래 아씨 뿌잉 루파짱아 비바두가 시엔조 안에서 한잔 다리봐 이분아 자꾸 오빠 돈 떠오른다 봐
3: 야래 뭐이 봐봐 미네 따라가 사부 펑자다봐 말라네미 나 통로 있다는 까나는 루파짱아 비비라 뭐이
0: 그래미라 망하니 자꾸 오빠 왔다 오빠 하오이네 하 아이디 자꾸 오빠 돈 떠오른다 봐 하는 루파짱아 자꾸 비로도 망부터 알아본 떠오르지 뭐이 봐
3: 뭐이 봐봐 기 사반 마따두 나부 아따오 루파사 ngagi sabu ngam bigadro horen ngaki ji ani leraga tok tok su ngai dana
0: atao bhaka ki wa na ti ne khabo ishada ragam ju lai ne
3: hare hare
0: ya
3: hanu thangdam mut ka ju amuk cha ga piri bore ko asibu wa ne na o ta ja ning dre opis ka sa li do ai dine mawon mawon ga khanjal a ja
0: mawon mawon khan ge ra ka tu karan khan ge ra ai di nang dong na pan dukan da chal ga kwa cha the ha lai kai de kuai ba chal ga mobile do na kong de ye pa ga ai di pun chi ji len di ai ba ta wo
3: o kwa sa dra ju ne ho ti en da pham da na bo ra mu kau kang ho mu kau ma thang kau na sa ba do
0: ma he
3: u du su ne mong na gi ho ti en da yum da le ho ba ai no u ja ba na te How don't to me live in a sapunga, me, Hibamasu, Labeniko. Parese, Jaco, Supiel, or Opisa Pira Roydaro, Adamang than a lady did
0: walk. Pungi, the eye, Oredana Saita Norok Target, Jaco, Boogie, Baton, Taram, the Chiba, Woody, Pataman, the

0: 이만 살로이들 봐. 아이고 벌까사 그놈이 티잉이니마. 맛있는 새끼다. 미 머리 그게 짝퉁 뭐 쫙 넣고 이랬는데 미 따라하기 짝퉁이마. 미 쫑짱따리는 떠오르지 호이마.
1: 이봉아 랑기 로션 가다 봐도 다 로션로 이마 낭나봐 떠오겠고 왕 버시는 애 아무것도 이봐 나 코이나 빠나 사시 보까리 라인을 부사락봐 녹항디야.
0: 오왕 너네 뭐 짝도 팔로 해라디 팔로 이들아 이봐 빨리 카나 뿡마파 니가 호도이니 눈틴주 눈틴주 떠오대이봐 할락버드지 아 놈이 따돌이니 스펑디니 빠나 가이 따리니 떠오르시 아이고 아이고 짝숭아 이래 레이크드니 떠오시오 아이고
1: 짝숭아 아이고 짝숭아 아이고 짝숭아
0: 아이고 짝숭아 아이고 짝숭아 야호디 뿡따로 해래 타박도 우드나 가래가 따빼 마닝기네 이때 이마 로비 다 코이 디에버고 나사야 우뜨기 바자르 보자 이로 이니 요로 할라크람니 아이고 우리 타박도 우드 가래 답잡아 이마 코이 디에버고 마야암덕이 가랑난 나고갓가도 봐 마야암덕이 뿡가마 쫀타르가 호프드네 되네 이마 아마뜬 낭으로예
1: 강드레 붕어 강드레 이몽기 아고 바타사 통폭수가세 나 코이 나빠나 사원에 따우게르가 따우로로해 미나 타박도보다 심타나 답지 얌송잉해봐
0: 이따 호이마시디봐 호이니 삐이마 통내 떠오더와니 아 고시 로이해 이래 아이 떠오러
1: 아두 오래가나 아이 코이 모신다나 떠오러다나
0: 사이팅 아이팅 아이살래 노이 노이 자오러 노이 자오러 노이 자오러
1: 아이 아이 아이 코 아이 코네 해낭부아 이씨 아이 코 예 사크린해 마시기 앙앙지시 소간가라 보니 마빠해 러오라다나 기한가 다자드레다
2: 마사야 유 안간 바대기 만닝데 인콜 주바부 자기라사 어 범도 좀 아프러 까나한테 호이마이 해가 해비데 되셨다
1: 뭐 이봐봐 싹자람 다이더부 자탁과 홍내디다 싹아 라이리 나사노 빠도 싹 비제 번능다더니 이스쿨은 자키래다나
2: 나사노 빠도는 자라 헤라라가 좀 자란그라봐
1: 로이랍니다 나 학당 아이코 하이부부 낭가로 예드는 속천나라 자키리진
2: 저부 저먼디 가보라고 저부 저먼디 까리 서로 조림러 시야, 아유기 뽕머리 되기 마판 바보 까지 다 보고 쇼를 기는 해보. 하, 짝 자라가 잡트럽디 허렌 아태형 바보를 내기 주까 주까 되더라. 프라이빗 스쿨도 오자오 이제 와 그럼 자리네. 나 코이지 아와드 밤들 레한드라미나 아와보도 아무튼 강가로이네.
1: 하,
2: 나 코이지 하이보우 비유 레이게 자기 아시다니데. 나게 나 자는 비삭 파지 비까다 이래 그래. 마와보 콘다디나.
1: 하, 나랑 놈이당 아태형 보다.
2: 아,
1: 시니마 누아이 밤말라 이하이더나. 아두 영바기 하우직 와이더 보호가 기브라 가이놈 따오겠니
2: 로레도 어 이샤노피 아마 그 여우 뽕망해 망이도 마마 로드나
1: 예아
2: 이샤노파디 아쇼이밤데 여우디 마파이 로드나
1: 아두 따이
3: 바바 오피스 뚜이러
2: 아아아 이빠 오피스 뚜이러미 가리 하이닝이야
3: 바바 쟤닝 바마탐다 쟤빠 할락니 바마탐다 할락빠 야나바 아이나 토바시야바 가리 마사마레르스바 아두오라디 마탐 주망아로
2: 아 바자이
3: 바바 한닥 돌로 에 팡바가 레르시고 코바바
1: 이샤나 하이바 숨드로

0: 아이 거의 기다 자 그러더나 아, 나 도무지 놀람래
1: 어이야 이봐 봐
0: 널 남아디 마 사랑 안 들어 나 자 그러자 너
1: 아우 뭐가 싸다 먹고 이래다 봐봐
0: 저 난기에 따모자 가들 나육 바람이 까우르러 쩔어 봐봐 짝 대비를 먹게 일라친 오빠 잠이 나르르고
1: 까우르라게
0: 저
2: 아이마 마 시앙항시 까야다 눈이 삭삭히다 우리 애니 마음을 내야 우리 하이버가 스카우르 말리니 아이 이 돈다 사라 했는데 아 행시불리엔 다 알아보라니 다 알아보라 이봐

0: 아싸! 아싸! 해마, 뭐이 몽시 보고 나 암들에 있다 불어. 아싸!
1: 아침에.
0: 아, 담어.
1: 아싸도 맞는 게 이네메 빠코이다. 마루키 비사 비루니는 싹 힘덩니. 숨 내볼래? 까칼로. 까칼로 씨.
0: 야, 니 담어.
1: 시판무 씨. 씨, 아이코 시판무. 씨, 시판무 씨. 해마. 락시미. 낭신아 시디에. 누비야말레나 아둔나 파니크 나나실레디 시암파지드는 시디야 아아아 파무 콜락스미 아이 아이 아이 거루 그게 파무 코 아이 아이 아이 거루 그게
0: 호이타모 아스 케이노네 하이시보 호이타모나 하이드보 락스미 낭세 양파제 파제간 하이드보 아호이베기 파사다나 능시다나 하리바자라 나따가나 랑나리바자라네 호스키 마탐다 기안타바 니사자다바 인타파누파 하이라가디 마코이군바세 타이 가시 파보드네 엥원다 하이라리바누파싱세 나테이사바 파보 요디 아사오기 타모디 라이수헤이 센탐바수 양칼리 마삭 하이라 와티 에이부 아사다 아이씨 만나면 이제로나 와놈 허러시라 강디네 떠있세 아무네 쏘옵다나 똥나니고도 이제
2: 아이 락스미야 태양구이라게
0: 아사
2: 아이씨다 마닝다 마루키 배샤비루바네 에 가우자우두가 까다이셔루이노
0: 호이 비엠마 에코기 파함도 싯리 아두드네 가사라마 땅호이라바수 비자닝드나 보락바니 아두 이마보가 호이디레이버 우디 크라이스키게
2: 아이코이 마마기 마사누파도 마실루홍바네 아유띠이샷크레 아스 아이노미 아수 양프레이시보 마시통아가 보내사미나라가 한배야바나트로
0: 아스 딸리다 나 거기 따먹이 마만다 이카이세이비마
2: 이비마 갓빨랑바 피존나테이사드라바칸다 낭바요아네 아도 나시디 피존 수파자레 나아수 다마마포레에 거기도베 낭도이노 낭오이 라오 임상아시
0: 아도 마풍아시 스쿤가살로로이드라바
2: 잣로이 수디타리에
3: 오담자 나심도 세미루라오.
1: 오, 따라.
2: 말로만 방세 세미도 못 따라세.
0: 가다노도 부터 오마다나.
2: 세.
1: 그야미야 뭔가 안오냐.
2: 락스미나 푸레 이네.
1: 에, 시디 샤오리. 파자레다. 아이디 마모 거기 루옹음다 짜로 시라 이네 칸문이 샤트라수야 아니 시디. 호레는 주는 샬라게. 나 호이 아이시아무 그게. 나 누가 내 함나 파트럼 피로이 미마.
2: 남자 심바 오르모. 에이부터 오라게.
0: 아사. 마루이시 신의 하라시라
2: 호이
0: 아사 나 코이타 모시 윤파라로이 하이리브라 마담디 야라바니다
2: 마담기디 야바나티 헨두 오바니 누피부 암타 코이다 말레다 아도 락스미야 하나다기 슬로이나락바 타모이 타모이 시마사 강나바 하잉 둥달라이민나바다수 카나사이나바 톡다나바 낭오이나 레이라게로 이나모 오이나바
0: 이시시시시 마사다 딩게다네 얌 토즐레 이다 이비마 이비마네네 톡바 로이나 신디로 오이제레게가 시데기 나나마
2: 아파바 타박디 틴타바 파티 하이나리디디
0: 다하다하바 타박디네 아파바 폰 오이디 하이바마수 레이바니코
2: 이시
0: 아사 아이나네 노마 낭호바 락바다 스노이다 모나네 낭키바 싱도 스닝 창로가니 베마이디네 키스 낭낙 차닝오
2: 오이 베마 담사시 가이네티에 미네미 나시파오바다 아이원데 카랑강자 바이와네 노마타보 푸드리 강아바
0: 싱베기라네
1: 베마 세세세세 나아지 세멀로레 아도 가난 동다레 낭 동디 짜부 야로이다 아이 동우라
2: 이놈만 하우나 동우라

0: 뭉어아, 넌 할라 없어?
1: 허이마, 허이삭 레호드라봐. 승아 시디 와브놈 또 일로 오렴.
0: 레호보니 레호보니. 이사 와라마니. 프라이빗 이스콘도 오자 오이바 시디네 와브네 헨바. 아두가 사트라 파워 레이터바. 고버멘게 이스콘다나 타델레 싱꾼 꾼차팡바. 헌터 빠기 이름담니 해. 하마 에 뭐이 바바주 오피스한 비래야. 와라마니에 가리 부자라 오게야. 하이마이 보락시라.
2: 가리놈이노.
0: 성공세모 우로.
2: 예. 야래 야래 야래 로인해 야제래. 마시 뒤에 가리놈이 너 자네 당나버가 더랑 더러 미치고. 나 뒤니 마시 도로 방학거니 나 하이패 하이버도다 다 더위 와로.
0: 맞디다.
2: 하? 나무한테 도로 지나 야들아. 계산 자이야무 오이는 여행하게. 낭나 밤지 빠이비지 이비 뭐 빠이샤 쪼래 내 사이다 노로 다녀 오이 봐.
0: 뭐이 봐봐. 빠샤기 와보 아이코이로 빨리 신군 트라시디 라이르다나 니 푸양 카이팡바 미파오브냐 신군에 디다하이 아도 카다이노 비로오바 탐젤로라기에바 한닥디네 하이나 시전나르게 해사이다 디싱잡히는 사키
2: 샤바스 까야 말임노 예군해 아이코이 바이키 오이는쇼 파이낸스 미니스터기 범지 젤리라 아도나 아이코이 문근쇼 아원버 자컷바모 보락노 범지 호응하지 아이 벤진 방증하시다나 이 개시하자 야목도 오게 해비에 맞고
0: 파레 파레 아두 오이라디 바샤도 리싱 망아디 비로
2: 아이
0: 나시에 툼제 이문기 아쿱 아타기 오이나나
2: 아저저 이 야목이로
0: 가다이 대세 히노 타마기 와니 마두 피드르디냐 아이 아이 와컷 미팜자타게
2: 예예 미호는 나오기는 나오는 뒤 와르 와티 뭔가 뭐지 안 되네 아 한달 뒤 안 가고 있는 게나 동무가나 인비가 그들이 봐 파무 파무 파무 나타내 파무 와이는
3: 까리 와이노 바바게 마가는 안 나리도 봐
2: 아이 배마 나마세 로팔이 싱망아 비드럽디 와컷 미 파마 묵자타라니 하이리
3: 에 이마기 미혼 강비도 아무 하오래드나 이마기 시보 땅게야데기 하오도이노 싹 싱글로이나 번따오라 도로 하리시바
0: 와로이션 보락따라바니나 미쿱치데 혹도리바
3: 어 바바 이마나 와캣 미팜자 타링이다 괜찮아 하오바 마자 하오라시
2: 에 자지 자지 자지 자지고 이샤나 자링바 맥크 토구 자지
3: 바바 아디디 나 아셈바 라이 섬톰 사우다기 레이루라기
2: 야야야야야 자자자자자 에 자자 에 루파 정아 쳬보로 아 고여 혼다리나 야니네고
3: 야니
2: 하이하이하이 에 이베마 제 난 나봉도 바바기 나당데 라와르 뭐 이빠이 자와리인데 사게
3: 까리와리노 아루보와로
2: 보이네 아루보니네 나봉제 마용 반친 비레게 아이기 마룹 산토스케 마찬 비레 이빠네 낭네레
0: 이산 오빠기 마탕도디 로샨 비루키노 아이기 숭앙네 바말레이자리
3: 이마가 바바기 디데기니 헤나 파바 마사추다마 마파자바 마난슐레이바 아마 아이나 하나 칸두나 타마바니 아테이 암데 포실라키노고 아이 두칸 잘로이게
0: 모이 바바
2: 하
0: 아이나 낭나리바누 비시하나 무따디 옌기시
2: 하이 아이나 칼립시 바람니냐 바라바 강으로 마삭 마도우 라릭 라슈 마를 마톰다 아와다 아바따 여우디 마파하듯이 아이고 너 뭐 짜냐 그러바 아이기 마룹니네 강문에 밥다오네
1: 바바 이거 비바부 가이
2: 따삐기다 에이 뭐 줘봐
1: 바바
2: 라운헤 이빠이자 와리 사지 와지 고이로금지고
1: 바바 해 타이비요
2: 시 아이기 마룹 산도스쿠 마르기 마찬 피도 이빠나 이몽 오레게 나 칼라바 마삭 마토 라리 라슈 마란 마툼 왓 판디 요게 마시 오레시네 코
0: 오이 바바 마란 마툼 기 와디네 아이나 하이네리 바시다기네 헨게다 아마 탈레동 만데 아온 포트카가디네 본시기 까이 까이드나 사브드 루이베 나이라 로이다 아두기 슈마 탁다 아 앙앙 보면 죽이네 가리 마삼 저 하퍼까더리
2: 파저라니 고추도가
1: 이마나 하이리시디 어운 포키와니네 어운 포키디니 이마 아이가 하나 강나바 아마 술래이 만냥 그보네 로우성음 따로 운니수하이
0: 헤라
1: 본식이네 싸바다 이마 루이브 컴은 나로이도 보자네 아두기시 마탁다 앙앙고 가리에 무슨 여울끄니 예 아두보 아두보 이마 엑시덴드네 마콩 나마디 야우드네 쿠싱고이나 하바
2: 마두조 카리야바 마두조 카리야바
1: 바바나사나 파마디냐
2: 하이유네 하이유네
1: 이 파마스
2: 오아 이샤야 파마다 하이유 이 파타기 하이유
1: 마탐치기 온봇 로이다비 누피에 모

아도나 상아이 채널더기 동안 바 누가이라바 토름께야 마탕 따비리 레트나 따비유 아동기다막 레저리바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아이 채널디 아우지 품파마세다 토름 따비름리바 뿜나마기다막 부드나 락저리 아리바 풀마마디 마타미세이싱 마탕 오이나 쿠돌기 한바 오이나 올랑타기 왕마다수 품다기 이세야마 란톡저리 Saisaliba Ahibam Siam Singh, Sairingba Thangjam Kora, Sairangba Joy Siam.

0: ꯑꯩꯈꯣꯏꯅ ꯀ꯭ꯂꯥꯁ ꯇꯨꯕꯨ ꯍꯥꯏꯇꯥꯔꯦ ꯑꯩꯈꯣꯏꯗꯗꯤ ꯑꯍꯥꯟꯕ ꯃꯆꯥ ꯑꯍꯥꯟꯕ ꯆꯧꯕ ꯑꯗꯨ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ꯅ ꯈꯥꯏꯗꯣꯛꯑꯦ ꯀ꯭ꯂꯥꯁ ꯇꯨꯁꯦ ꯑꯩꯈꯣꯏ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ꯀꯝꯄꯜꯁꯔꯤ ꯇꯝꯕꯁꯦ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ꯒꯤ ꯑꯩꯈꯣꯏ ꯀ꯭ꯂꯥꯁ ꯋꯥꯟ ꯀ꯭ꯂꯥꯁ ꯇꯨ ꯀꯝꯄꯜꯁꯔꯤ ꯇꯝꯃꯦ ꯑꯗꯨꯒ ꯁꯣꯝꯒꯤ ꯑꯩꯈꯣꯏ ꯀ꯭ꯂꯥꯁ ꯇꯨꯗ 마시 장마지 거기 로우 시즌 칼라니 산지나 아 더가 로우기 마담다 상가 시즌 칼라니 생칼라가 농사 사범 마품들이 가라부 알라 콤지 톡디 아도가 살레럭 장마지 되디 하다 부탁이드나 마사기 마야암지 레레 해장목이 좀 욕부지 마시 아와밤니 산지나 거기 러 포신 시즌 칼럽다 소만에 양 팔람다 바이다라 아도께 마티 아고 농주 사시다 람비시 팝기드레 아도가 하우지 띠마시 거기 까기바 MLA 지금 만웅다 마시기 아와바 코피기 바시 거기 비렌지 마탕 마탕 나 챙글 빠 하이다 레고 마탕 마 또는 마탕 마탕 챙글 나타나 오직 띠가 많이 더게 더 레렉싱 시 로이나 거기 콘크리트 로이나 타오레 콘크리트 로이나 타바시 요레 아도기 코일라 타바시 요레 블랙 토핑 타바시 요레 하우지 띠 아도 김마티 아 농아이 하이다 레 드레네스 셴바다 기탕 소이드나 드레네스 파바와리 아두수 야므나 파타바디나티 아둠 에포데븐 오이나둠 파리 하이바다 레 아도기 피움데 레이암 농아이나 레 하우지 띠 에브리띵 로 야레 하우지 띠 아게노스 야 농아이
1: 레 차클로
0: 코이 마티 니나 톱 톱 파마 톱 톱 파마나 코이 아부놈디 다시는 하르가디 90% 무시 마시 이싱 이강토오주 이싱 자오르주 90% 무시디 이싱나주 투망암데 이강나주 시엔망암데 마람디 이강토가나 이린토레 마닝글레시나 달로에데 싱칼라가 거의 군기 세카트리카게제 호지제 암 타와야온도에 이싱이 달로 싱칼라가 학다 이강토가주 아 아듬 이싱지 삐라가 라우시 아듬 빨리 거의 파밤 야 아두게디 얌노하이
1: 아두고 자 마카타라 퍼시나 오자 마타마마다디 거기 마히마싱 담마게 이로이나나 yungi thabak inkhang adgi lo shungu bada imai pa gi mating pang ba sina sing ba mam sing se toram ya hoji gi matam gi akoi gi horak li ba angang sing na hashing she masi de koi lai lai shu tam ba sidu in inboy na tawe ba ad matam du gi lairam ba hai batare koi gi imai pa gi mating pang da na de lo shungu bada mating pang da na yungi thabak inkhang de yaushan bhai ba se masi yam tangai fada na loram mi madu gi matang da su jana khadang ning ching ba lera
0: ga oh aspasi kitang khena ba lera de matang da ai gi de imasi karang ana legi da bai ta ai na class 8 pass out pai chwai da koi ma se legi de an no ai ta ba po la ma na
1: o
0: an koi pa ji koi ni pi yau da na yum pa la pa da na koi pa na ta le shi an ga sa gi koi ba ba na hai thabak kal la ri ka na hai a yum gi aya ma sa ru se ai na dum pu ba hai ta thabak ba ba gi ma teng pang ba ai class 6 ta gi sam po koi ba ho ba ba na tam bi class 6 ke kam so pi am pi ba ni a da ma hai ta ra ga ai su dum ma teng pa jan pa ng a da ho chi ki angang sing si gi ke no si amateng pang ma su dum yawe ho su dum akhoi khong ang lam da ti ko adu ga ta sheng na mateng pang da ba su pang de pang ga pang ning da bai da re ko da mo le som da nursing da ma pass to ba ngang sing yawri graduate nursing di yawri adu gi ko gi tong an tong an ba ke no sing si da ya ma mi yaw pa ni na mo sing ji adu ga mari lai na ba si da thabak sha dum taw bai da re ko adu gi air force ki ke gi da sang gi ba ngang sing adu mai na taw ga mo gi lam ma mam da il la ga adu sang gi ba su yam yaw re ke no she ngang ma sak nai ba ngang su yam yaw re ba adu mai taw ya adu ga ma tieng pang ba si de khoi ma tam da ma tieng pang ba da ga hu ji ka di khara khe na re khoi ma tam da pang ba da ni mai ba gi ma tieng pang ba na he li han sa mai tham cha
1: adu ga za si dem college ta bcom hai ba
0: ta re
1: ma si lo shin bi ra kan si da za na makata na MARs na taga koi gi MCOM hai batare smaina makata chatavi moto koi gi yamna koi gi jana hoji usi su sinphamo ma ina chatabi riba Japanese loan che masit tambagi thabak sida henna thawa yaushan griba Japanese language she henna nung shiru bagi masit thoi dok pa maram laibro cha
0: lai aina smai

마탕아 시디 콘탕 숨다기 세야마 목다미나세 세이석리버싱 통음바 마디 데블라 카이뎀 프로모디니기 마이익니 이세기 세랑바 통음바 마이데이

마싱 팅암 드바 반도 가야나 푼실라바 눙시기 제나 가야나 사갓키바 눙시 와리니 칼루라바소 폴로이기 아로이바 라마이부디 마쳇 마쳇 쳇가이 비람라바다 감다우나 가나나 바바톡로가니 리닝바 탐닝바 폼닝바 와리기 마파우 쿠딩 야우르바 마이엑싱 이차이 사이토키 이막 막신케 폼나막 망케 세가이두나 제카이크라발라 마이두나 마쳇 마쳇 조이자이나나 바이톡크라바다

이세 시타 한적해부가 로이나나 땅가가 쓰기오이나디 마니프리 필름 세이싱 란톡자바 마당아시달로이신자리 나시기 땅가가 쓰달로코자키바 이세이싱 아한바 이세이 예닝아마딜릭라 필름다기 마르디나마디만다키니 아니부나 섭미나바니 세이링바 모이랑템 이나우 세이랑바 디젠드라 아니슈바 이세이 코융자이팅 필름다기니 세이세키바싱 니콜라스 아사짓 아마디 사티엄 세이링바 메가 하이렘자 세이랑바 비소 아홈수바 이세이 노바 필름다기 Sophia Nandeshwari Master Surjana Madi Master Martin Miam Puna Sakmina Bani Sairingba Surya Sidang Sairangba Ogit Marisuba Isai Aroiba Bidai Film Dagini Saisakiba Singh Kunjoy Master Jayananda Madi Sunita MK Jitki Mayakni Sairangba Kunjoy Aroiboy Nalantok Chariba Isai Hydra Sukhangli Film Dagi SK Mangang Amadi Loizing Kombi Ani Puna Sakmina Bani Sairingba Osi Mayra Sairangba Nanau Sagolmang Thorum Sanduk na tahan jari basi Akasbani Imphal ki FM Sangai channel dagini. Hauzik channel asigi makhatarakpa nungairaba thorum kayagi damag adum gi anchor Lukram Tamphamani da kusina zari.

하야 농틸 뿡마리가 미닛 망아 탐저리까 full of the month 타오르마시다 와리니 본시 공부르기 타오름시다 BMI 스남바 아마디 라이프범 멤차 아니기 본시 와리 타오름난 토픽에 대비 메리나 오이남 르네르 부톡바 톡숨 레누블라 타비가니 아이코 타키시 뿡망아가 미닛 아니 탐저리 수망릴라 뿡망아 마카이 나룰기 콘젤 뿡따로 커미닛 따라 공간기 토름 난톡사그니 뿡따로 커미닛 니후 하잉이 토름드 탐저리 나세범 사나토이 자누나석바 군웅이 세이 르네나 군자승기 와흥 아무디 바쿰 마텀기 와펌 탐저리 뿡따릿 미닛 니후 망아 굿이브닝 마니푸르다 돔나 칸비락바 이세싱 타비가니 뿡따릿 미닛 장카이 뿡마팔금닛 망아 와클 아무디 이세이 뿡마팔금닛 군사 망아 tongan tongan ba manipuri film sei singwena na pungtara thamjari git mathang mathang oina machining asi emdi hayingi thamjari ba thorum singi samla pa pautam tabidi baje akashvani falgi fm sangai channel ni sangai channel da hauji sandok sari naharolgi khonjel

0: 더럼 답이 리베싱부 건강이 더럼 나타라 목사리 걸음 자리 이낙돈 수요비적래
1: 허이 여우자르글리 타돈
0: 팜팜랑들링 신비시
1: 파니파니 타돈
0: 이낙돈가 시시레 박보포나메네 타타나가 시게 더롬게르베타 야이퍼 욤발데 욤포모이빌레 라마사 안노바 마폭 카리빌레 라시수 탐자리
1: 허이
0: 야더부 한비시디 톡숑 부다나 삭바 콩좀프라바 토이비나 사닝 콤비가 까이나베기 마탕시 타미나시
1: 타미나시 타돈

빠수 강이 낭흠아 밤마시대서 거의 잔행들이보다 내 용기기 모양남담 나보다 당징 라일레망 나 사버서 거의디 나 당린 농야이네 옛다 이 몸 랑린 낭노 의들 레이르 그 사버니 마 밤마시대디 감마 야우디가 신었다 바이 이 싸나 감마 야우드라보디 저거 여도 사로에 하이벌 레이르거디 이 빠른 농이 아임마 불러오르게 하이버부 뿌레일름덤 땀은 시기디 낭아로 저거에서 소이드나 보이 빠르네 하.

0: 꼴이다.
1: 그리 그리 와리 산에 키베기 봐. 아도 뭐 나는 칼리도 그리기 놓아 봐.
0: 아직 때는 아이라 드리바.
1: 이 바바가 이비에마가 그리 와리 산에 키베기 놓아 나는 칼리부터 보. 하 하요 봐.
0: 이마기 소라도 이비에바네 야한다 보이름 드리.
1: 아도디 가나나.
0: 바바네 오이름이.
1: 하.
0: 아두가네 바바네네 에코이드 빈다바기 와리수 이비에마다 야암나 땀미.
1: 오 아두기부디 빈다바기 빈다바 나왔더니. 칼로 칼로로 가오직수 바바세 마타모이데 야암나 와라오롱가니
0: 와라오바두나니 나시파오바다 바바나 코이다 사오리바시
1: 마차아마니에나 마파누시바 강다바이 코이시부 나시게 타이방시다 아파바 마차 하이바두라니
0: 아두가네 바바기 소라수 야월라카누 가리금바 야월락라바디 이베마나 칼락바두 파오바 라우로이 하이 모이타저
1: 아스 바바기 마타모이도 까야르 사크르바노 아이고니 이비에메디 까리하이
0: 오 이비에메나 얌 테메 바바네 야 바카우 발레이티 에코이기 와팔라 카누 타닝디 하이 모이타자우
1: 루돌이다 바바세 손질러 보수마리 마땀 카르당 세바타 우카다바수 이까이 바시나 능수 능수 성우에다 야디 바바기 마망들 리바 파보 이까이 제야이두나 헷다 성디에바
0: 란키베 나랄 싱두기 칼루라가 모이타자우구수 바하바기 마망다 리에팡암드리바두디 아이디 하이자리바시니고 모이타자우 하나 묵다 장비루조바
1: 아이코니 아두워르가나 아이코니 따상으로시로
0: 아이디네 숭암 행암자로이 모이타자우 가리노 마카나시고
1: 가리야무 카나시 하리노보
0: 오가 사이도 이비에마나 하이리바
1: 가리 하리노
0: 마후렌 파락타라니 누미당기 작수 야우나 타나메 아두다네
1: 아도다 나네 가리야무 칼림노보
0: 아이나 칸바디네 누미당기 바바기 작도 아이나 통아가 비자닝이바
1: 바바는 왜 알까드러
0: 바바 강한다비다 비자기 칼리니
1: 그럼 아이 비자 도림노니
0: 바바 강한다나 이비에마나 사인상 하블럭바 바트라두다 아이나 통바도 합질레가 비자시라 칼리바
1: 비마디라 오이 하렴다이니야
0: 아두기 부디 이라이 헥라이 바하바세 둠바수 둠둠이다나 마눙장바수 얌꾸이다나 누홍바수 바하바나 마눙다 꾸이다라이바도 ngaibangamdabadagi ibiemana purakpachakto thanamlaga sakhidro
1: hoine
0: adumaina thanamaga chatkiboi mining jeni kaino
1: nangna haridu yaini snachaubi
0: aduna chabadi baabagi seba phangurui kumuitaso
1: khangdrin nangna phanaba tawro sangjaubi Bapak itu, saya akan berjalan dengan saya.
0: Mereka tahu, saya akan berjalan dengan saya.

0: 시디야, 봐봐.
1: 아, 탁 들어봤어.
0: 엄마 야드로.
1: 탁 들어봤으네. 난 같은 뭐 싹두 싸인 시디. 아, 나랑기 싸기 마텐 마 야암도디.
0: 이, 그다이다기사. 아이디 락슐락드나. 쇠정바정 뻥하는 앙이도 못가이노 봐봐.
1: 아이, 쇠정바정 앙구나 띠네이. 낭수 타벅진는나 까오보는 남무 마니네하. 나 타우신 먹이 호베 호베 떠오가 이빠는 빵은 손 먹이 만웅정 먹고 이버가 아이분 엄드는 새끼부도 봐오바 능부 타벅 야만드는 로이는 까오로 버르네 온다 오빠니다
2: 감기다네 도라니
3: 에이 두민나 다시 두민나 다시 해봐
0: 예 아이네 타벅 파나 질러주 까오바 하이바도 마디 야우지고 봐봐 아이 까오바 야지 이사생이 마딩 빵가다 야함나 와니
1: 아 파이 아, 낭다네. 나 싸싱기 마빨래기 농아이 아이파바 하이보도 오이오코 눕비마사.
0: 아바.
1: 나 코이나 하이엥 아할루어락라바깐다. 나 싸싱나 아묵 낭무세와 떠오가다우림니나 하이눕비마사.
0: 아바. 하이마. 피로월 톱바가 탐이시나? 이. 마사나 마밤자바두다 남다남다 떠오리니 예시 가이다오보기 떠오리노 바바낭보
1: 가리노네 낭나 하이도 눕비마사
0: 하이엥가이 떠오르고 바바 아이라가 로이니로 신비기에바
1: 이쿠치 포우와 띵톡뻥 남드라바이나 까다야되기 비투뻥노네 낭나 낭이드보 하 낭나 까오드나 락대 하이바 눕미뚜다 낭나 톡뻥가 타남보 오이니네 눕비마사
0: 바바 아이 징야다바 남데
1: 다소코이나마코이나소이데노오이리니오마타세바타오니나칸드라바마코이나까름나까시데성아가아이기이피이롤로심가다오리바노피마사세바타오바두디바바나타헌다바나트로아리마사마모나마빠기세바타오부까리기야로이도오리바바바낭세파타바카헤나칸두나탈레노마바바나하이키바도
0: 미나 파트라바수 낭나 파나 칸도 오나 하기바도 하우직 파워 아이디 해 까우디
1: 좀미 이빠나 나 코이다 하기 아주 운에 눕히마사
0: 바바
1: 나붕아 시가 나나마 시가 되디 아래 맞다 아래 내 눕히마사
0: 아도 하우직 디마 코이슈 장닝아 마니바 바바나 장아 까누나 하이바두다 기이다나 또 민나 호나디 오이니바 바바
1: 아이부 까리기 기이가 다오리마 마 코이나 와클 따락바도 이빠 야, 내 눈아이 눕히면서.
0: 봐봐.
1: 눈아이 봐도 막고기 아주 모자 크라스. 아주부 막고이는 망한 기분 맞담도디 한겉나 목락라로이도 눕히면서.
0: 봐봐.
1: 마자싱도나 싸우르르가 큰거니 맞담마마다 이빠나 하이키면서.
0: 모이다저 낭수갑라브로.
4: 낭수갑라바나트라. 나시디 타무시 갑라깡하비 야락트리네스나자위.
0: 에이 송아시디 믿기 비세 따르까누야디네 보이다죠
4: 쓰러져 왜

0: 비 만났더라니. 이마기 보라시들라 이깔리버시보.
1: 마니 이비마니.
0: 오.
1: 가리기노 마나간 다헤라 이버시나.
0: 마기 대 싱악더니 마기 타벅 싱도 능능이 올라 이거이니. 수노 먹간마니나 아두나 보누가이리버니니 비마시 나트라니.
1: 아이코이네 타벅 수리버니 에나 타우리세 가리보 까마기도이노다 모이타소.
0: 하우직수 수고들 렙꿈시시 아둠 누아이자라카니. 이우네 이바니나 와칸 헥타르베데기 인콘시게 마타이다. 이우네 투 아다 타리고 아펀칭세 마풍 파락레니다나. 아이나 양 할로르글브수 와싱신나 사바야바 이코츠신나 사라가 노마다 루파 삼리 삼가디 탄바야라니다나.
1: 따죠.
0: 아 어
1: 이다마 나창로라오. 나 사이나 이살락바 우르바니 낭네 이마기 푸라드다 레이갓바도 로이바가 카우게 나가이리바니.
0: 이데마 가리레레 낭낭 달라이스보
1: 따죠.
0: 아 하우네.

말렘시다 레이디바 숙얌크르바 미오이싱 미야마시 아마가마가 삭 아마가마가 삭 마나바마타 레이디 하비에 아두나 레이디바 미야마시기 마눙도 수목수 목 아닝바 아빠마 수목수 캐나리바니 마눔시나 아빠마 캐나바기 마눙도다 목수 이세이시다 가나구무나 아타파 타닝이 가나구무나 거기 매여베 타닝이 가나구무나 얌나 카라 랑바 타닝바 수두마리 아두나 마탕데 칸비르글리베 세이시수 Mahau mana daba, makhl mana daba, isai singi marak takkan birak pemarup singi. Message ni ena patok sari bersi. Boyton mangkre film si degi Surengi, Konjel da Ranjini Thauzana. Sayang baju Tien Kumar Naurimna, sayang baju kan birak pani. Kan birak liba marup sing si kagwa sayrum lirak degi. Tongam tomba, tongam sana thoi, eke basanta, zi thoi bi, asem amuzau. M manigunam di marup singi tabir sih.

불안해지리바 눈시만베니 눈시베니 눈시만베기 필름시대기 에제메스 나마무리 부스바라니게 분부 콘젤다 달롱구루 모임나 세링바 딥시남나 세랑베이세이 칸비르글리바 머럽 싱싱메롱데기 나메락밤 보이나오 프렘라타 로히토이 보펜 암리 머럽싱니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진을 대돈나 마클 메텔 토름 싱다비리 상하이 진을 대호질 안톡서리 동안 동안 반 많이 뿌리 마담 미쉐이싱

당극시다 란톡서리바 마니뿌리마다 미세 고돌기 한마다 따비크레 사골샘 디젠드라기 권젤다 상락범 아저우 서마나 세링비세 마탕다 물어코차리 사랏 살람기 마역다 닝오몸 루포찬라나 삭바이세 와라우리바 시디 메이착 강하우리바 에이 각다니 사트크르바 마학두디 아두막 사트크르바니 루리바디 칼르르누 하이바타 야드라바 타모이 능기닝 아이시니 능나니코 로이나이 데부금 칼할리바 나시기 에힝세

메가헬스 아마고 홈데스밍 망하다 산독서리 바카스 반 인팔기 FM 상하이 젤널다 둠나 더름 따비디 허지물란 톡서리 동안동안 분만이 뿌리 필름 세싱 아무래도 코차리 레이에마 필름 시리기 우딧 나라엔기 콘젤다 데베 소르나 세링바 에스티젠드라나 세량비시

세시도 한자 기부글로는나 나시교네디 아카스바님 팔기 상하이 진리기 더름 천독사바 마땅하시들로 신자리 하잉 윰세케세는 밑 준기 땅 따라 잉글리싱은이 군다루키 농아래바 더름기 아글로는 아동봉하이 지름기 나시교네디 따비리부 푸나오키 무품되기 가이네야 탕리자리 미네비러시 제이 힌